아, 네. 로센 메고나나 스위스 보이 이언 메우리에 페메 지난번에 나인 워비 메네 메우드 메네 생가미인데 비 메우워 아스나 카메우레리킨 도고라나요 이마이나 이에리스 코메카타노아다 아케아탕이라키나 코이야 데타와노웨요.

0: the new super plan. Are you are you on Eric?
1: 아니가 우리가 이거 어머니 하고 the new super plan.
0: 야니 잉 너로 말이 오고 쇼는 다들 super plan. 약간이 내가 이거 이거 니가 그러고. 이것도 plan 아니 요한이기. 아니야, 그렇게 원래기. 내가 보관한다는 super plan 씨, 내가 보이지 타라. 아, 그리고 내가 보이 뜨기가 파이 타다. 아, 뜨기나 타가 되면서 이제 대체기 됐음에스.
1: 기, 그렇게 또 하나 포인트 노와 뜨기가 파이 참다다. 아니, 내가 보고 되면서 이제 대체기 됐음에스.
0: 시스템 모두 다 알아보나 이나는 와비 매워 세워. 아니야, 우리야 스타 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바퀴 아니 이때 또 우리 슈퍼 플랜 내가 연하고 아 이때 겐수와 아키고나 가이다기나고 예이 이쁘긴 더 보러 야랑가 가와키에요 아 the new super plan.